0: 암제스도 안에 막힌 나버려. 크리스마스 언데이터기 맥여오는 바이나. 시대는 부인 가타나타나 고이미. 가니모아. 멘토와는 수라이 워워장하고 비모노와. 허감는 고난이다나과 아미오타나건 캐시 아테치 트루 온라인. 에이나이아렘 고이라고 양호암 첩업 요한남가고 데이터파라. 데이터긴가이 맥아이라. 와영한데겸가고 아르쿠푼단이랴.
1: 아, 자우와, 자우와 뭐? 이 만약 하나 바로 뭐다? 아, 이 뭐들어 거는 아이칸 위기가 터지는 게트코 뉴스. 애는 가까워, 아리장이 반에 스파워에 넣은 박광을 내타타로이게.
0: 어찌라도 굿 뉴스 아니? 간편한 가나고 아버스나오란?
1: 야만, 에, 아버스나타이야. 아야구나 하나 변카인데게 TV에스탄 보바이.
0: 에랑아트 바야니? 아이야키 아호랑가니? 대구아와?
1: 원 대구아와 들어오는 와요. 아, 애랑 구구레 예인하는 데 캐스 대치는 가다나다 하나고 니키리다 세파는. 바야토로이게 니무시마이 코라티게 땡이리에 가리게 TV에, 리나는 내게 보바이. 아유, 아이스버트 몬테이니 가로워기온 키리베스. 아리나구나 한데 그때 말에 내 KPF 많이 가로운 남 보바이. 새로고 이런 우호탱아 아우미 모아노와 아 세리에 니가 수가 테인트 보바이 니가 와이. 아리면 시가 보안티 아이덤스 시인하이야. 아오 캐리 세벨 니가 와이란 니나 코트 와기 니 보바이 야 보와이요. 바야포우토 가라티가 바이야 니 코아오.
0: The retirement post. 본나란 때만에 아리나구나 한데기나 코임드 다이아리고 고라와 예야 모타 기암 보바이. 때만에 요 본우와 데이나론 부왕하나나 에고 고나니가 부왕하나 예이. To wana, then a poor rabbit maran, my sin and KPF. Our you are in an unpongana and can a yam KPF, may mina. Wawa, and a ricky but the Saratia metan and KPF, and can a akia and KPF, may mina.
1: Wow! Kakawa can even pongan and the retirement pusa yo, but in a pongan and booking menacem or swim. But the thing you took ye booking them karikaki, a quantity of yang, on a runner, by ye young money at Tauro Yanakona and the book on Potokari and a sim swim. Mechanis, Mapotokaki and a conneri. I tell you to tell where Kakawa people can be Potokan Karikakena Ria. Yama!
0: Shoyera, yes, for antisavis, are you? Kinka Yahamen Waki, or Yahamen Kapuana, or Toya Wanka Yaman as Sandy.
1: Waki Kelemiko, etau, the Senegal Boba in the cast of Catch, by young and the Gayro at the time and post, the Ganon, and a Boba.
0: Punna get the sass and Ganotangiri and Gangariketera and the Mepio, are you? If you better in Kapuana, a Pocosiri, Takimahai and Ganakua, Motor in another page, a cash a dash, yon Facebook or make Gamne, a Yakunana pending in a home, the retirement post.
1: Urina, Arapon Nagariki, the Tabun Popa, your online Nakuranaganiko, the retirement post, Paponsi, the cash a dash, I ain't a retake the Barabara. Karikiapa, I'm one Tabun Popa, Arinanganakuana, Kakuri, and Kua, but the Kapayan Kua.
0: The time why are you, Osinawaki, Mom, and a service cash a dash in Akoya Kaino Nape, Onkami Kantarawa. Nakira Rome, Painan Titaya Yakiman, or any Mapuntatano Taki Nakoimi, Ganan Maki, Yon Tara.
1: Kalayam Sisiraki, Kanakonakoi and the page on the Facebook, Pasatauro and Bogoye, the Matata, with Yon Pai, Yotangi, Kanakaki, or Tamye, Asugi, Wapui, Mawatiawa.
0: Pretaki Nahoira, Yon Naranampan, the Pone, Suatin Wakia, Isuakia, Drywa, Awa, Awa, Ibukindi Rona, Epanin. I temer, Waro, we did the service, I Yopangayan and Punta Purburu, Aukarikiman, Night. Sakarikirake, Igarikeman and no markup, or Igarikana Pekano and no KPF. Number.
1: The cash attach! One number on the Popeye! You put the Garikan Terrakan in the field! Yaman! Yaman!

이분 때문에 또 안 나오니까 나라 나라원이가 기쁘신데 니명와겐데 빠간다예요. 엄다인가 여분이 꽈따라이 나건노노와기 우리가 니명와 때문에 나건노노와 아사 따우로이네 변간는 무스라 간원나라 니명와겐가 기쁘신데 빠간다예요. 응아 여러분 때문에 또 하는 변이 마와드라이니 부기면 나고 임기로 건나가 바람 가득이로이 데 빠간다예. 우리가 와이와 함께 하는 것들이 여러 여기 가보기 면시 요리한 나라 남반다라 본 이수원이 명화기 하다 보러 오고 아 이수원이 명화.

0: 여러분 로고로아인 나라 떠이어리스낭 무시로아이간 원나라 아니면 와케니까 벗은지 빡한다예 게야 가라파고리킹 고야 과산데이타이 연나라 남번 테레포나레 이수원이며 와케 더불어오와오 이수원이며 디라노코 간원남 빡한다예 요메간네나 디기로아이 이번 디파나리기니까 같기로아이 노컴게라코 테메토아네 펜로나이 노그람 요안파나니 메우리 FM 89.9 빡한다이네 페용 고야 과레이타이 메야니메양암 고라과 티사마코리오 과레이타이 메이 요한이 배움 느끼라 명함띠 빠간다이네 배 고라고라 이때인 라디오 온라인 매 예배를 기립해서 이분나 뺀놓고 쓰나놓게 쓰나가다우로 아이디긴 가라파라 아라스폰사 대비엔냐오게 페페리키 넷슬 리미티드 나이안 간나리야 예스폰사 간원남 니메와케니까 악보슨디 빠간다이에요 쓰나가다우로 아이디긴 가이노건나 콩우라라 스폰사 이부긴 카피네노라라 아이미나 Ya, tahu orang ini pengangkan yang dari suku. Me, tiru ni kari kiri orang orang yang pernah ni kiri pes. Dari tan nam orang orang ini matang di pekan tayar itu.
1: Ikan kiri pes. Nauri kain kiri pes. Eka tahu orang ini amni mewakil di dayu amni mikam bana pemberi net limited. Taking I can not an ad be now.
2: Now remember me, Campana Air Property Nets Limited KPNL. Are you an Akarikira get it out there? Are you a Papuakin? What I had be my sewer? Payanakatamera, the internet connection. Ninanon kapuanakin the fiber optic cable are epiri may merawa nakunana cable station yon tapake Christmas onani kai itarawa. Kapeyan PNL aika akakawa kipugin te kiribes mayroon aratau teha. Tararwan the submarine cable ninanon cable station I Christmas o tarawa. Anganakin te potan namedate internet connection ayekitokitoki onipiri makari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re you on Eric?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한국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말이야 고소는 다들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니가 로고. 아이오트 plan 아리 요한 에리키. 아야레 카리케 에 워레리키. 내가 카포옹란 데라 super plan 시 내내 부이트 타라 어고 레고 내내 부이트 기가 파이 타타 어 대부이나 타가 디미니시 온 데 테테 기 디스 미스.
1: 키 카리케 또 원 포인트 오 노와 데 기가 파이 참 타타. 어니 내 부포 디미니시 데 테테 기 디스 미스. 시 데무와 데 타라 포나 이나는 와피 메워 세와.
0: 아야레 오리아 스타 또 원 또 원 또 원 데 박. 어리 니 데 워레기 super plan 내가 예나고. 어 예데 겐수아 아키 고나 카이다 기나고 예이 부긴 데 보 Roy, yeah, and how are you? The new super.